신청곡만 해놓고 인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흑장미입니다.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아니지 3일 동안 젤리 이벤트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잠도 안 깼고 신청곡만 전해드릴게요. 노래만 일단 올리시면 노래 모두 준비해 전해드릴 테니까 젤리 받아가시고요. 꼭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. 모았다가 네, 저희 방 자키한테 점 찍지 마시고 네, 그냥 수고하십니다 라도 올려주시면 되고요. 점 찍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지우세요. 저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네, 신청곡 올려주시면 신청곡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도 방송이 있고 또 월요일 오후도 제가 다 하고 그래야 돼서 네, 목을 좀 맡기겠습니다. 중간중간 나와서 멘트를 하긴 할 건데 신청곡 다 멘트를 할 수가 없어서 네, 일단은 신청곡만 받도록 할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일단 정신 좀 차리고 멘트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.

0: 저기 아저씨.
1: 예?
0: 이리 좀 와봐요.
1: 저요?
0: 같이 놀면 안 돼요?
1: 예?

0: 들었어요?
1: 장훈이 형 수경하셨어요.
0: 뭐 갑자기 돌쇠 버전으로 나오냐?

Use your imagination.

something that's called, yeah, they have the exciting.

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.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.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.

시계 1,000원 한 개는 300원. 네? 할머니 왜 천원어치가 더 비싸요? 그러냐? 그럼 내게 줄게.